샬롬 CCM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훈디는 휴가 중입니다. 여름 휴가. 이맘쯤 되면은 아마 휴가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휴가 간 훈디를 대신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셨죠? 에스더님. 훈디 휴가 가셨나 보네. 아나운서님이실까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98.1 메가헤르츠 표준 FM, CBS 표준 FM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남매 아빠님, 여기 안성은 비가 새벽에는 내리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해가 비추려나 날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비는 여기 목동에도요.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데 막다가 또 해가 날 것 같다가 다시 조금 구름이 많아지고 그러네요. 엘리아님, 샬롬 월급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와, 이 10일에 들어온 거야. 7월 10일인 오늘에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매달 10 이래 들어오는 건가요? 어쨌든 엘리아님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 좋겠네요. 춤추는 구름님은 유디님 목소리는 어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좀 나아지셨나요? 5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이 얘기 기억하시고 그래도 다 낫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주말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고맙습니다. 구름님. 샬롬 CC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주말인데 주말 계획.

글사랑님,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 찬양 특송 때 청년들이 부른 청년의 뭐였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목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청합니다. 청년이 들어간 노래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요. 청년의 시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노래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 곡으로 띄웠습니다. 청년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우혜림, 남궁, 정윤 등등등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곡은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또 아침, 가난한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다샤님, 샬롬, 경주는 맑음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지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경주에 계시는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 그곳은 막다니 다행입니다. 찐파랑님은 한 주 동안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좋은 일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에버그린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지수님 해가 나오다가 다시 흐려지는 안양역 부근입니다. 오늘 근무하면 쉼이 기다리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죠. 아메파님은 해피송을 너무 좋아하는 1인입니다 하셨는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해피송으로도 건너오세요. 행복만땅님은 1977년 7월 11일에 태어난 저. 내일은 제 50번째 생일입니다. 갑자기 나이 공개? 하시는 우리 행복만땅님. 생전에 엄마가 생일마다 해주신 잡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아, 오늘 1부에서 진영님이 고기 잡채 하신다는 얘기 들으셨네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진짜 새롭게 태어난 행복 만땅이 되려 합니다. 그럼요. 오늘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은혜롭게, 감사하게 또 생일을 맞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노을가을님은 상훈이 아빠 생일인데요. 51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합니다 하셔서 지금 띄울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강상구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늘 기도 김진아님. 어제 당향로 오프닝 멘트 때 떠오른 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 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당향로라고요. 당향로 시작한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가까이 참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배상진님은 오늘은 지난 6월 말에 이어서 또 연차를 받아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은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등등등 여러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유효림의 목소리 들으셨죠? 그녀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또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강상구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사탕님이 저희 교회는 곧 초복이라 어르신들 초대 식사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와, 우리 어르신들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실 것 같아요. 개별 화물님은 샬롬 오늘도 빗길에 안전운전 하세요 하셨는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비 소식이 전국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다 땅이 마르지 않아서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영란님은 오랜만에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동안 샬씨 잘 듣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 피해 없기를 다들 건강하시기를. 요맘때는 무탈한 게 진짜 최고의 자산입니다. 조영은님, 한 주간 지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 해피송에서 뵙죠 하셨는데, 와, 영은님 고맙습니다. 영은님도 한주 동안 애쓰셨어요. 유니스님, 샬롬 지수님 장마 시즌에 무더위와 습도 속에서도 산뜻함을 주는 샤시 너무 고생하셨고 좋았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러브가 노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함님. 아이를 보내고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엄청 고팠는데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샬씨 가족들 하셨는데 아, 밥심이 최고죠. 아, 세 곡이었습니다. 송영훈 줄이 예수 사랑하심을, 윤성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러브의 축복합니다.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훈디가 다시 이 자리 지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밥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박현미와 박지영의 연주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띄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0: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큰 비가 오는 이맘때도 수백 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어떻게 저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한 그루의 나무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고 있는 뿌리는 나무에서 제일 긴 가지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깊고 넓게 나무를 떠받치며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무너진 자리를 붙들고 애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버틸 수 있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그렇고 친구의 사랑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비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 그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합니다. 첫 곡으로 홍순관 나무 들려드렸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코스모스님 어서 오세요. 제니 할머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박종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신청하셨거든요. 하늘성이가 부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성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김영식이 부른 주마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블리포스님 샬롬 반갑습니다. 현아인 마음님도 오셨고요. 이비님 이 방을 더 애정해 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감사로 기쁜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7361번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는 청취율 조사에 포함이 안 되나요? 표준 FM에서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워낙 잘 해주시리라 믿고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청취율 조사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하죠. 신경 써주세요. 비가 예, 오고 나서인지 습기가 좀 많습니다. 습한 느낌이라 이게 더운 거는 참아도 습한 거는 못 참는다. 우리 또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마음만은 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리는 찬양으로 마음 청소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러브 앨범에서 함께 들을까요? 공감하시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7361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이경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3632번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하셨어요. 당양노가 당신을 향한 노래가 재방송도 있거든요. 자정에 조이프이와 표준 FM에서 동시에 방송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본방이 최고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 앨범에서 들려드리겠고요. 피스토스님 샬롬 반갑습니다. 프리지아님은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데 은혜의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There is a sunshine in my soul 토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제가 뒤에 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There is sunshine in my soul까지가 제목이거든요. 근데 뒤에 토다가 뭘까? 토다가 뭘까? 저희 컴퓨터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에스프레소님도 그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투데이에서 Y가 빠진 거였어요. 계속 쳐다봤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요나 테일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우리가 부르는 비가 내리네 듣고 싶어요 하셔서 우리가 또 누군가 했는데 줄이죠, 줄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방송하고 공감한 시간들이 있어서 딱 하면 이제 알아듣습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없어서 집에서 함께합니다. 좀 여유 있게 함께 하시겠네요. 줄이 비가 내리네.

3665번님, 어제 성경필사 봉사 첫날이었군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단체 관람도 많고요. 또 쉼 없이 오시는 분들께서 감동도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서 계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위드갓 말씀 앞에서 함께 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바람처럼.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그저 상상할 뿐이지 I can only imagine. 이 곡은 성윤주님이 신청하셨어요. 금요일은 재택근무하시는군요. 당양로 들을 수 있어 진짜 좋습니다. 예, 만나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라나타 썬삼선레이님의 신청곡 말보다 꽃, 공인현 박청이 함께한 곡도 이어서 들었어요. 하경승준 님이 오늘 재택근무, 금요일에 재택근무. 아, 맞아. 이분 출장 갔다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재택근무 하시나 보다. 깊어진 삶을 줄게 신청하신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고요. 파리가제트님, 나이가 들면 모여 살아야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도 옆에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러니까요. 아, 그거 뭐지? 그거. 그러면, 아유! 다 옆에서 같이 헤매도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알지. 그래,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찐파랑님께서 오늘 반차 내고 친정엄마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곧 퇴근인데 나이가 들어도 엄마 만나러 친정 가는 건 좋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세요.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같이 들을까요? 이은화 너에게로 가는 길 마커스 워십 깊어진 삶을 줄게.

말씀 읽기 묵상 중인데 사도행전을 읽으며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구절에 꽂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생기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만들어 가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커피향기님과 함께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 들었고요. 하경승주님과 함께 기뻐진 삶을 주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간만에 늦은 출근에 반가운 정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늘사랑님 오셨네요. 들려주시는 찬양곡들도 삶의 무게에 담비가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희민 이승마음님께서 친정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면 나지막한 음으로 따라 부르시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오늘 조한민이 부르고요. 차이님께서 어르신 따라 부르시게 찬송가 부탁드려요 하셔서 이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려드립니다.

조한민이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상희아빠 51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 나무 아래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노을가을님의 남편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축복 속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0702번님께서 다음 주 14일 사랑스러운 조카 이은이 또 권도화 공주님들 생일인데요.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합니다. 은희는 교회에서 반주하는 조카죠. 늘 건강하라고 큰이보부가 애정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모부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건강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예쁜 삶이길 바라고요. 이은희, 권도화, 공주님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한웅재 목사가 부릅니다. 그 나무 아래로. 넌 내려

주영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분당에서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신앙 강좌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같이 들었어요. 가브리엘님,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철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 찾아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계곡마다 물이 많습니다. 안전한 곳 잘 찾아서 즐거운 여름. 네. 답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애쓰셨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커피향기님, 자정에 저 다시 당향로 듣거든요. 밤엔 딸과 같이 듣는데 사연이 나오면 엄마야 이거? 하면서 웃습니다. 딸과 함께 밤에 들으면서 웃음꽃 피우니까 좋더라고요.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우선도선. 이어지는 곡, 이 곡은 짧은 곡인데 오늘 여러분과 한 주도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이런 마음으로 띄워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부 너의 발걸음.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겨자나무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마하나임님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져서 내일 검사 결과까지 좋으면 재발된 암 수술 진행하기로 하셨다고요. 검사 결과가 좋아서 수술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아픈 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있게 건강이 회복되길 또 수술 정말 잘 되길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되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멜리사님께서 바람이 가끔씩 불어오는 개양천 의자에 앉아 찬양을 들으니까 엄청 행복한 거 있죠. 나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 저도 상상하며 이 곡 신청하신 곡 들으면서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스윈팅 앨범에 있는 나의 형질이라는 곡이고요. 주말 주일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근입니다. 이 찬송가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필립 블리스가 부흥사 목사인 다니엘 휘틀 가정에 머물 때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블리스 목사가 부흥 집회 인도를 마치고 돌아와 다음 날 집회 준비를 하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에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부르는 노랫말이 들려왔죠. 그 노랫말은 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블리스 목사는 나는 정말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만을 노래했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후에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찬송가 가락이 경쾌하고 발랄해서 유치부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도 이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는 곧 잠잠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실 물수 생각할 사 근원 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한여름에 마시는 물 한 잔은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잊고 삽니다. 누군가 길어 올린 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손길, 내 삶을 지탱해준 많은 은혜들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삶도 그렇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말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그 근원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당연한 게 없죠. 네, 당연한 게 없죠, 진짜.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제요. 한 명 모자른 200명이라고 노래 마지막 노래 나가는 중간에 말씀드렸더니 정말 300명 가까이 될 뻔했어요. 300명 하자고 그럴 걸 그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은 언제나 제 손바닥을 함께 마주쳐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전원 혁띠. 예, 너무 무리하죠. 제가 아침에 커피를 좀 예, 과하게 마셨나요? 네. 흥분하기 시작. 초콜릿 먹은 아이처럼. 네. 축복 복동행님이요. 오프닝 멘트 뒤쓰고 감사. 큰 은혜 감사.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셨어요. 네. 하늘빛바라님 해피하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들장미 소녀님이 1등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그려보면서 입장합니다. 배상진님. 배고프신가 보다. 그죠? 예. 베토벤님은 현장 갔다가 들어오셨군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많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진짜. 그리고 현장 갔다가 막 들어온 베토벤님 바로 밑에 제가 올려놓은 건 이 벼락수정가님이 남자인지 남자로 알고 있는데 또 통성경에서 통오빠가 있고 사평내에서 혁오빠가 있습니다. 오빠 혁오빠. 아 이게 제가 요즘은 이름을 보고도 잘 모르잖아요. 이름은 남자분 같은데. 하늘빛바람님이 웨이크 신청하셨어요. 뉴 제너레이션 워십에서 한지은이 이제 보컬로 또 참여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네 위드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바로 웨이크 준비했습니다. 아까 원하는 약한 나그네요 신청하신 분은 네 제가 이따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달려와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었어. 웨이크. 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홍련님 운동하고 계시군요. 와, 하늘빛 바람님 신난다고. 여러분이 신난다면 전 너무 좋습니다. 감사 신청하셨는데 감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케미입니다. 님, 단장님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고. 예. 그렇게 덥진 않죠, 지금? 바람 밖에는 여긴 좀 많이 불어요. 네, 목동엔 보니까 SBS 거기 깃발 날리는 거 보면 좀 알거든요. 그 밑에 나무들. 바람이 좀 부네요. 예. 은하수 구슬롱님, 네, 감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비록 가사 숨김 오늘 어렵지만 그래도 출첵. 의리의 사나이 비타민 히소 고맙습니다. 네, 한 숟가락 뜨기 전 출첵합니다. 푸른 하늘님,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죠. 이 방송을 듣는 자세. 응? 선출 후식 밥을 시켜놔도 밥을 먹기 전에, 예? 출첵을 탁 하고, 예? 밥 사진도 한번 찍고. 아, 단장님 그러면 너무 고문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배고파도 여러분이 기쁘게 먹으면 정말 좋죠. 네. 행복한 하루 사리님이 또 이번 여름 수련회 포스터 만들고 있고 이번에 당일로 양화진에 갔다가 마커스 찬양 예배 드리고 오려고요 하시면서 아,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몇 박 며칠이 힘들어서 수련회 겸 오는군요. 예. 참 좋네요. 참 좋습니다. 양화진. 정말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삶이 어떤가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아, 9022번님. 구윤희님이 1등에 이렇게 고윤희님은 2등이에요. 이게 왜냐면 1등 하고 싶. 아, 그 여러분은 그 모든 걸 보질 못해요.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건 아마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과 만날 웨이보 게시판으로 올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올린 것을 보면 1등이고요. 고윤희님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다 1등입니다. 예, 그냥 처음 오신 분을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죠. 가끔 1등. 2시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1등입니다. 큰별이야 아빠님,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축처지는데 신나는 곡 들려주셔서 단장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처지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그냥 업업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지 살짝, 예, 여러분의 일상 보내주시면 너무 좋죠. 자, 남궁송 내 삶의 이유라 나무엔이에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해. 네. 주님 생각해서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힘들어 지나온 시간을 다 돌아보면 다시 믿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네. 오늘 인구의 날이라고, 로망님 인구의 날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세요. 사임당님의 예쁜 마음 감사하고, 2969번님 계속 감사로 가네요, 진짜. 호박 된장찌개, 아, 들기름 넣고 묵은지 지짐이, 청계란 후라이. 아이고, 진짜 고문인데요. 그래도 저 즐겁습니다. 후라이까지. 아, 어제도 호박, 감자, 양파 택배 보내고 주말에 후수확한 호박 따서 다음 주에 택배 보내려고요 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데 또 택배 보내셨는데 제가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침이 확 넘어오네. 2101번, 02번님이요. 조카가 부산병원 다 와서 2주 전에 검사하고 오늘 결과 보러 왔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약물로 별 이상 없길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 조카가 잘 치료되고, 예, 회복되고 다시는 아프지 않길 진짜 바랍니다. 조윤현 님도요. 저도 음식 차려놓고 단장님 말씀 듣고 선출 후식이에요. 최 여사님이요. 모임에서 음식 앞에 놓고 식사기도 오래 한 사람 미워. 나도. 식사 대표 기도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맞아요. 끝나지 않는 기도 음식 냄새에 배고프지 않았는데 꼬르륵하기 시작.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실은 여러 사람 다양한 그 뭐 구역 식구나, 그러니까 친 뭐 가족 관계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냥 아주 믿음으로 절친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저는 그때는 식사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살피며 하나님께 다 부탁드린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모임, 이런 모임에선 진짜 짧게 해야죠. 짧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고, 부탁하는 건 옆에 테이블이 바로바로 붙어 있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각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각도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 기도를 그래도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다 같이 공동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머리를 식탁 앞으로 대고 살짝, 예, 살짝 작은 소리로. 여러분, 최소한의 예의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불교 신자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 퇴비인데 목탁 두르면서 예? 반야심경 외운 다음에 밥 먹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진짜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남을 배려하는 게 신앙이죠. 남은 상관없어. 아나무인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그래서 사랑은 하고 시작되잖아요.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네 그리고 나보다 남들을 더 높이 낮게 여기고 그런 신앙. 예. 최여사님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커피향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미리 식후하고 출첵합니다. 이제 티타임. 물방울이 베란다에 쪼르르 매달려 있네요. 비는 그쳤는데 귀엽게 매달려 있다고. 아 진짜 귀엽겠다. 신청하신 노래 네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아름답다란 찬양도 네, 오늘 중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하는 약한 나그네 신청하셔서 저와 오은이 부릅니다. 그리고 PK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언 선교회였죠. 추미 부자님이 단양인 필승 갑자기 갑자기? 근데 너무 좋습니다. 네, 헤라 스누피님이 찬양이 기도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맞죠? 기도이고 또 예배이고 네, 전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과 만남, 네, 만남은 또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이란 걸 신청하셨는데 앞 시간에 바로 나가서 예,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지아님이 밖에 비가 와 호박, 양파, 당근, 감자 갈아 넣어 부침. 아, 이거 완전 최고네. 오늘 같은 날 진짜. 아,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살짝 타야 돼요. 예. 우리에서. 아,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아, 남편만 좋아하시겠어요.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시죠. 예. 미안하다고까지 해주셔서. 아, 좋습니다. 전 그냥 대리만족 충분합니다. 문산교회라고 하시면서 4519번님 내일 토요일 영화부 성경학교를 위해 전도사님들을 비롯해 교사들이 지금 교회 모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 아가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응원하고 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이 맑아진다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동동님 오나는 약한 나그네요. 눈물나게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3958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냐고 제 목소리 맞아요. 신통방통님 제 목소리 맞습니다. 오,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어제 신청하셨는데 오늘 못 보내드려도 오늘 다시 신청이 왔고 어제 이 곡을 만들고 예, 만드신 그 김석균 목사님과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형수님과 저 아내와 같이. 참 귀한 분이세요. 너무 귀한 선배예요.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게 찬양 사역한 후배들에게는 축복이죠.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장난 것이다. 2부에서 만날게요. 아멘입니다. 진짜.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150년 이 오랜 세월을 가까이 150년 가까이 보내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외쳤지만 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그 방법과 그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점점 전체 한국교회 교인들은 줄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만 명, 2만 명이 돼갈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점점 줄기 시작했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을 때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전국에 10교회도 안 됐던 그때 지금은 만 명이 모인 교회가 수십 교회가 되는 애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보다 정말 사랑이 가득해서 세상에서 사랑을 찾다가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 입마다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교인들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은 자가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선 그런데 교회에 와선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그리고 삶이 주님을 닮은 자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 많은 것과 높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나누고 베풀고 받고 또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낸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행함이 몸에 배어져서 성도들에게 그 행함이 보여지도록 존경받는 박수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김인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보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됐어요.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안 들어왔던 분들 예,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지역의 날씨도 얘기해 주시고요. 아유, 배부르다, 배고프다, 밥 못 먹었다, 뭐 차가 밀린다, 오늘은 화장이 잘 받았다, 아유, 오늘 일이 많아서 좋다, 일이 많아서 나 힘들다. 네, 그냥 우리 뭔가 한마디 툭 저랑 죽어봤자 뭐 이런 것이죠. 네. 미래님도 대구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하셨고, 거의 맑은가 보죠. 여긴 어둡고, 뭐 흐리고, 비도 오고 뭐 이렇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비 그치려나? 비 그치니 습해 덥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비 그치기 하려고 하면 덥죠. 마흔진사나님 화성입니다. 여수 가는 기차에 듣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신청합니다. 끼끼님, 아, 저 지난 주일날 여수 갔다 왔는데 여수 좋죠. 네, 좋아요. 다 좋아요. 한국의 도시들은 참 좋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4180님이 나태주 시인의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라는 말처럼. 아, 이 말은 뭐 나태주 시인이 시작한 말은 아닌데 오래전부터 내용 말이죠.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돈은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쓴 돈만 내 돈이라. 그런 네, 말이 참 많았죠. 그 정확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막 재산을 쌓아놓고 있다가 예? 그걸 너무 인색하게 나누지도 않아. 나누면 돼. 나누지도 않아.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아. 이게 참 가장 불행한 거죠. 자기만 위해서 쓴 사람 그 다음 불행한 거고요. 예. 제일 행복한 건 나누고 예, 베풀고 그러면서 적당히 내가 살아갈 거 하나님이 챙겨 내 게 아니라는 기준만 기준이어야 이게 가능해요. 나눔은. 그냥 하나님이 내 쓸 것 모자르지 않고 넘치지 않고 배부르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면 축복이라는 이 기준을 먼저 가져야 나눔에 인색하지 않고요. 그래야 펑펑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죠. 그 다음에는 예, 하나님의 것이니 어디다 보내야 되나 기도하게 되고 잘못 보내지 않고 올바로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정말 잘 쓰고 있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CBS에 보내시라고 하는 거고 해외 아동들 살리는 일에 꼭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지난 참 아 지난 우리 모금은 그 방송에 너무 애써서 감사한데 전 좀 아쉬웠어요. 100명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용기 내주셔서 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에 만 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2만 원 할 수 있는데 아 이것도 그래 아까 아 이게 이러다 또 힘들고 그런

그때 또 여러분 솔직히 2, 3주 지나고 했는데 만 원 쉽게 쓰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을 만 원 쉽게 쓰는 걸 멈추면 되는데 말입니다. 2만 원 그냥 툭 써버린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아 그래 맞다 단장님 말이야 맞다 내 것도 아니고 모자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데 CBS 아직 참 힘들거든요. 사장님 목소리 방송 전에 들으셨나요? 진짜 산을 넘고 힘든 시간이에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 조이포유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시면 아잖아요. DJ 바뀌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 02-2650-7004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던 분들 그래요. 예, 인색하지 말고 만 원 한 달에 만 원 그냥 예, 커피 일주일에 한 잔 예, 일주일에 반 잔 예, 참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나누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켜요. 믿는 만큼 근데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길어졌어요.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1시 반부터는 다 전화 받으실 겁니다. 사평로 듣다가 지난번 못했는데 마저 후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잠시 맡고 있는 물질 맞아요. 그리고 맡겨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반드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CBS 방송 선교사 파이팅 포레버. 네, 함께 네, 지난번 마음 딱 결정하지 못한 분들 오늘 한번 전화 주시죠.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무지개님이요. 단장님 여수 왜 다녀오셨어요? 저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다음에 여수에서 만나요. 단장님 늘 머리가 많이 무거워요. 기도해 주세요. 무지개님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고 제 그 저기 방에 예, 네이버 밴드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 일정이 다 나와 있어서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하고 연락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새꿈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받아 적어 보았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셨죠? 꽃끼끼님 포도나무 갑니다. 김승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름답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단장님 힘내세요도 여기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터널님 맛있는 식사하셨네요. 아이고. 꽃향유님은 아들과 물냉면. 비 흠뻑 맞고 진짜 아 이게 개운하거든요. 아 제가 하고 싶은 걸 꽃향유님 하셨네요. 주아랑님이 몸이 안 좋으시대요.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예랑맘님도 몸이 아프시다고. 주님 잘 치료하시길, 피곤한 거 잘 풀리시길 그저 기도합니다. 꿈터장님이요. 20년 전부터 기독교 방송 고정이 듣고 지난번부터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대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매주 기도문도 올라오고 그저 CBS 후원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도문이 올라와요. 여전히 CBS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셨어요. 코엑스 마곡의 카페 커피 박람회 왔다 집 가는 길이라고 글사랑님. 오, 야, 카페 코엑스 마곡에도 코엑스가 있어요. 몰라.

맞네. 과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죠? 4180님 힘내세요라고 바로 올렸어요. 범사의 감사님도 우리 모두 힘내세요까지. 그래요 여러분, 힘내십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선의 여호와 우리 주여, 유엔젤 보이스의 선한 능력으로 두 곡 나가는 동안, 그때 지난번에 후원 66명 됐다고 하는데 오늘 진짜 34명이 딱 되면 딱 100명인데 또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 아직 못하신 분들, 네, 02-2650-7004로 지금 전화하시면 아마 전화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때? 오늘은 가사를 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시인과 천장의 풍경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본질을 회복한다는 뜻이겠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았고, 스스로 세상을 다 손에 쥘 수 있는데 세상을 쥐지 않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박수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에서 누리려고 그 박수를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은 예수를 닮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꼬마 아이까지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마지막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 날마다 더해지고 교회가 늘어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시인과 촌장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풍경, 세상 모든 풍경 속에서

네, 우리 그렇게 늘 언제나 돌아가고 돌아가려면 늘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무시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우리의 성정은요 늘 넓은 길 가는 걸 좋아하고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아무튼 이런 식이 우리 성정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올바른 길로 안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야 블루베리 따면서 방송도 땀이 얼마나 많이 날까요? 바깥에서 송인수님 땀이 줄줄줄 그래도 찬양이 힘을 덜게 하네 하셔서 아이고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해. 너무 이 글이 저에게도 힘이 되네요. 주은혜 강가님도 힘 단장님 힘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빈님이 방금 후원하고 들어오셨어요. 후원하고 들어왔는데 기도 제목까지 물어보시니 울컥했습니다. 작은 후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이 크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믿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누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자를 하나님 그냥 두신 적이 없으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기특하다 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신문대로 거두리라님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모처럼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왔네요. 일상을 찾아 한 걸음씩 나가보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으셨었나요? 예. 다시 우리 방송과 함께하면서 우리 기도와 함께하면서 벌떡 일어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도 화답합니다. 네. 요나단님, 네.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는 자만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통장 모임 회의를 가신대요. 신통방통님. 아이디가 이게 그냥 예사로운 아이디가 아니었군요. 통장님이셨군요. 그래서 신통방통. 잘 다녀오세요. 우리 교회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야곱의 축복 신청하셨어요. 네, 이인기 집사님 준비해야죠. 자, 심플리포에 먼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준비하고요. 노아의 야곱의 축복.

네, 아이들 참 마음이 맑아지죠. 진짜 물어보면 묵밥 맛있어. 그거 진짜 집기 힘들. 젓가락으로도 집기 힘들고 숟가락으로도 힘들고. 근데 맛있어요. 시원하죠. 은하수 구슬옥님 함께 걸어가 주셔서 작은 게 아닌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8606번님의 사연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겠어요? 마음이 참 속상해요. 그림을 그리시는 중이네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는데 그림으로 사귀는 중입니다. 6학년 딸 아이가 항상 같은 반 동급 남자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남자의 엄마는 저와도 친구고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항상 부탁할 일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고 전 이렇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오겠지 하며 그 남아도 주일학교에 나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딜 가도 문제입니다. 교회와

그래서 그 남자애는 문제를 늘 일으키니 그것도 참 어제 모욕적인 발언과 왕따를 시킨 다음에 울면서 얘기하는 딸 아이를 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꼭 잘해주는 것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잘해주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선한 일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일인데 실은 1대1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선한 일로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아픔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8606번님이 잘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진행되면서 큰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직접 무엇인가 행하면서 잘해주는 걸로 행함을 멈춰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알 수 없으니 8606번님이 그동안에 그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이분은 내가 선한 일을 잘해주는 걸 마음으로 받는 분이구나. 아 점점 좋아지는구나.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마음으로 받기 시작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늘 같으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남자아이는 더 그 엄마가 성숙하지 않으면 변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걸로 예 선한 일을 대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착한 일을 잘해주는 일을 말입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루이지파죠. 스캇 브레노 오늘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

팝방송국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0: 강서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꿋꿋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 나무를 베어가지 않았어요. 목재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굽어있고 결이 고르지 않고 한마디로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로 그 나무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쓸모있었던 나무들이 모두 베어질 때 이 나무만 홀로 남아 거대하게 자랐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무용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세상이 쓸모없다고 무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오래, 더 크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손해본 지파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금요일 오후, 장자의 무용지용과 레위지파의 축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웅재의 목소리로 듣고요.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웨이홈의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찬송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스캇 브래너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웅재의 목소리에 이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웨이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0: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불금의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황동현님, 마라나타님, 폴라리스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민민하하님, 아루아님, 김명수님, 스마일님, 푸른동사님, 파리가제트님, 안젤라님, 또 김선주님, 감셋3cm님, 제키리님, 김진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한 주간 안전운행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소서 하셨어요. 보혜사님은 무용지용 레위지파 멋집니다 하시면서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은희스님은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금요일 오후, 또 블루딱따구리님은 걷고 왔다고 보내주셨어요. 하종님이 비 그친 후 열대림에 들어온 것처럼 후텁지근한 금요일 출첵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연님은 교회에 기도실 다녀왔고요. 은희스님도 또 출첵 남겨주셨죠. 김숙희님이 찬송가 너무 좋아요. 나이 탓 하셨는데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곡이 좋은 걸로 찬송가 중에서도 또 저희가 좋은 곡들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해피봄님이 오늘은 11층에서 일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찬양 이어갑니다. 북유럽 아이슬란드의 중세의 찬송시를 바탕으로 한 합창곡입니다. 헤이르 힘나스미두르, 들으소서 하늘의 대장장이시여.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헤르란다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대장장이시여, 시인이 드리는 간구를 들으소서. 주의 자비로 부드럽게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제가 주를 부르오니 저를 고쳐주소서. 온유하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헤이리 힘나스미 드루, 드루소서 하늘의 대장장이시여. 헤르란다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이누삽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숙희님이 98세 엄마 최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다가도 주찬송하면서 부르신답니다 하셨네요. 어머니도 들으셨으면 좋았겠네요.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1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원진의 목소리였고요. 슈베르트의 독일 미사 중에 입당송, 기쁨에 넘쳐 뛸 때, 소프라노 손지수에 이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셀라트리오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형제맘님, 당구님, 아스농부님, 기쁜 우리 사랑님, 장기영님, 신혜숙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주왕자님이 이제 날씨가 슬슬 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듯 싶네요. 주찬지기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직 그래도 장마철이라 꿉꿉하고 지금도 바람 엄청 불고요. 비가 또 오는 것 같네요. 날이 흐려요. 김명수님이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새로이 사준 안마의자 세탁기 이번 주 다 들여놨습니다. 오래 쓴 찻장과 김치냉장고를 재활용품으로 다 수거해 갔답니다. 다행히 비를 피해 모든 일들을 감사히 잘 마쳤어요. 야, 아들 며느리 딸 사위자 최고네요. 예. 안마의자 오늘 이렇게 누워서 와, 이렇게 안마 받으시면서 진짜 최고다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라미님은 오늘도 교회 가며 우산은 한 번도 안 펴고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지만 새벽과 저녁에만 비가 오니 우산 쓸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58년생이라 친정 형제 자매들이 6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네요. 어느덧 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셨는데, 아이쿠 보라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리고요. 오늘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늘빵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아마 8월 중에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잊을 때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일이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노을가을님이 남편 상희 아빠 51번째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상희 아버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얼른 몸 회복하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터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생일 선물 마늘빵 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찬양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창문님이 나의 피난처 예수 보내주셨는데 달빛마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김진아님이 보내주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타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가진 것이 곧 나를 말해준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물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 없는 것의 쓸모는 아닌가. 그리고 성경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더 깊이 보여줍니다.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레위 지파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진 것이 줄어들면 존재까지 작아진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죠. 일상을 살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요.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이 조용히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다가오는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 하나님의 굳센 언약으로 바로잡는 시리즈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붙들고 싶은 언약이면서도 제일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언약이기도 해요. 천국 언약. 우리가 언제 이 천국 언약을 소망하게 될까요?
1: 아무래도 조금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그런 뭐 환경이나 만남 속에서 역시 너무 싫다 이럴 때 야, 천국으로 이제 떠나고 싶다.
2: 이사 가고 싶다.
3: 이사, 맞아요. 천국 가면 이 고통 없어질 텐데 빨리 데려가세요. 왜 뭐 잠깐씩 그런 적 있으시죠? 왜?
2: 근데 또 살만해지면은 천국 소망이 뭐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잖아요.
4: 맞아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아니라 간사한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저희는 갈팡질팡을 가요, 목사님?
5: 세상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0: 맞아요.
5: 천국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3: 보였다 안 보였다
5: 그런 것 같아요. 네.
6: 영적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5: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무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게 더 우리 안에서 좀 활활 좀 불타오르면은 이런 갈등이 좀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아쉬운 거잖아요. 계시록과 천국 언약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사실은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단순히 마지막 책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 계시 이런 것들의 최종 성취의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타락하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 사실 우리는 뒤에 신약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음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심지어는 심판 선언의 선언문 속에다가도 당신이 구원하실 의지를 속에 숨겨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담과 하와 뱀을 불러다 놓고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는 뭐 발꿈치 좀 물려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뱀의 머리를 치집밟으면 완전히 참패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을 멸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지가 바로 이 말.

0: 말씀 속에 벌써 담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또 쭉 읽어 가다가 보면 또 다른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요한계시록 뭐 여기 뭐 뚱딴치처럼 튀어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역사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거기에서 인생들로 하여금 복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던 그 꿈은 쭉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시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이 사실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얘기고 또한 계시록의 천국 언약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슴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죠.
1: 아멘.
0: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언약과 또 천국에 대한 약속,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신약성경에서 하늘나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게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땅과 대비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 그 하늘이 그냥 저 하늘이 아니지만 여하튼 차원이 다른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Kingdom은 왕국이고 of God.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시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이걸 자꾸 저 하늘나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갈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소망과 명령의 메시지가 바로 이 언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나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잃어버린 에덴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써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1: 인간이 한 번도 이 삶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류의 사상으로 들어온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YOLO라고 하는 얘기하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와닿을까? 사실 늘 고민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뤘던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한 거는 성경을 그 눈으로 보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목적지, 그게 바로 천국,

이 새 예루살렘과 연결된 우리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신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할수록 저도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 그러는데 왜 믿었으면 그냥 딱 그래 올라와 그래가지고 데려가시지 왜 이곳에 놔두시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놔두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애매해요. 어디는 미래 같지만 어떤 거는 또 현재.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심지어 어디는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 과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천국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살아있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주위를 보세요. 살아있는 것들이 다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스튜디오는 다 죽어있는데요. 저 뒤에 거는 밖에 있는 식물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식물하고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죠. 식물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 같은 오감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죠. 식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 파악 능력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면에서 동물은 훨씬 더 고차원이죠. 사실 그 바로 위에 차원에서 그 밑에 차원을 보면 다 뭡니까? 저건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보기에 식물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동물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같이 살 때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식물같이 사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이 천국 복음을 보자는 겁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여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더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이게 보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거는 우리는 그 목적지만 모른데 지금 이미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지정어가 바뀝니다. 지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지적인 면에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감정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의지도 뭡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랑 비교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지정의 변화. 물론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계속 강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겨라 그 말입니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 구절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기에 17장에 가보면 우리도 그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자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높은 차원과 수준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을 돌아봤을 때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죄와 허물에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을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삶으로 내려가서 사는 거는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곳으로 이끄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며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본향을 보면서

0: 하나님께 계획하신 지으신 터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안 보일 땐 주여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소리가 거하면서 그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옛날에 그것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집안이 원수 사이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뭐 양쪽 집안이 진짜 원수 중에 원수로 지내니까 그걸 보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실제가 두 사람 사이에 작동해요. 그게 뭐냐면 둘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집안이 원수 사이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엄청난 어두운 사건이 있지만은 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두 개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과 이 실제가 고통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개의 실제 사이에서 한쪽이 또 다른 쪽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먼 미래의 책으로 오해를 해요.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잠잠하나 싶어졌는데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갑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걸 그냥 두고만 보시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압당하고 끌려가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이 의심들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 언약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언약문.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문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문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거든요. 수많은 전쟁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데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0: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요한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 당시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에 계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천상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는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일곱 인으로 딱 붙어 있는 두루마리가 일곱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현실은 암담합니다. 근데 또 다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지금 암울한 삶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적어서 일곱 교회 편지로 보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없어지신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암담한 나의 현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의 삶의 고통,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분의 실제를 초청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제가 내 삶의 고통을 뛰어넘게 만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힘든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다들 천국 언약 잘 받으셨죠?
3: 네, 네. 받았습니다. 아, 힘들 때는 이렇게 천국 언약 백성, 그렇죠? 근데 문제가 지나가면 천국 언약을 이 탈출한 백성처럼 자꾸 불어서 문제죠. 네.
4: 저는 받고 싶어요. 아주 확실히 받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연하면서 그리고 올포원도 하고 이런 삶이 너무 좋아요.
5: 네. 올포원하면서 너무 좋죠.
3: 네.
5: 근데 우리가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웬만한 곳이 아니라고 예, 전에 들었거든요.
6: 예.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예비되면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얼마나 좋으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 서 목사님 참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7: 좋아하는데 나도 몰라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뭐 삼층천 하늘을 보고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들 뭐 다 버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좋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8: 그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그려져 있어요. 완벽한 그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완벽한 정육면체가 구약에서 딱 한 번이 나와요.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얼굴을 보면서 있을 수 있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좋은 게 펼쳐졌는데 또 죄 지어가지고 쫓겨나면 어떨까 하는

0: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거기에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for One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순간순간이 All for One에 그 참여하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맞아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길도 황금으로.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으로 변화된 올포온이 있지 않을까.
1: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을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문이 한 진주문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큰지 거기로 이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못 살고 가난할 때 거기 가면 맨션,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집에서 화장실도 가고 집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너무 또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지만은 수면제 더 많이 먹거든요. 진통제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조금 더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으로도 봐야 돼요, 천국을. 거기에는 악이 완전히 처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가도 기쁘고 즐거운 거지 그것을 어떤 피 안의 세계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장소로 이해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적 측면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이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체 내에서 현금길 막 그런 걸로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미 계시록 자체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수정같이 맑은 황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지 보세요. 한번 보이나 투명한가 맑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득한 그런 아름다움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걸로 유혹해서 잘못된 천국을 그려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또 하나 덧붙이면요. 그 죽음이 극복된 곳이거든요. 아까 우리 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오르고 가죽이란 말도 오르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벌거벗어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것이니까 네, 그것이 천국이죠. 예.
2: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마저 없는 곳 우리가 바라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비하신 천국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0: 잘 확 지배하지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메어있나 보다.
1: 확 지배하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네.
2: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천국과 이 땅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천국 언약의 진가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0: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모르는 것만 질문하세요.
2: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다 태워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진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새로 말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그런 뜻일까?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마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비유이 있고 관계적인 표현이지 이것 자체를 그렇게 바꾸실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힌트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세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그 천체 물리학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 저는 이제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비자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비자나 아니면 시민권일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딸이 아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정과 같은 장소가 천국이지 우리는 자꾸 천국 그래서 어떤 나라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이 모이는 가족잔치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 아들과 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냐? 아니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과 딸이 돼야지. 돼야 들어가지 않겠다. 쉽게
3: 쏙쏙 들어왔습니다.
4: 맞아요. 근데 하지만 또 현실은 또 참 다른 것 같아요. 천국 언약을 바라보면 사는 삶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지나치게 기울어진 게 좀 사실이에요.
3: 맞아요.
4: 그래서 우리 박소현 목사님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네. 결과는 사실은 뻔한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긴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항상 보면 거기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네. 귀도 오른쪽 귀가 왼쪽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눈도 한쪽으로 보면은 뭐가 안 됩니까? 거리감이 측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리감이 측정돼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는 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에 현혹이 되냐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에 쉽게 현혹이 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잘못 가는 사람들 그걸 막는 길은 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듯이 그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다고 요새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욜로 같은 사상이 있어서 이것이 전부인 양 또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이게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에서. 근데 그 잠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래? 라고 하는 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균형을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속 여기만 하다 보면은 결과가 뻔하다. 그런데 무슨 결과가 뻔할까요? 후회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짧아서 슬픈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서 슬프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그때 가서 깨달은 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균형. 네,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시고 요한처럼 딱 싹 데리고 가셔서 천국을 한번 싹 보여주시면은 정말 그죠? 다

0: 다 어렸을 때도 꿈꾸셨을 네. 거고 네. 그러면 천국 소망 확실하게 딱 품고 살 텐데 그죠?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요한 계시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 뭘 좀 보여주신 건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천국이라는 이 또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고난을 이겨낸 건지 우리 김원호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2: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지배하면서 그 온갖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갖다가 버릴 거냐?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악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일단 일곱 인의 그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가요. 그래서 17장, 18장으로 가면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음녀. 음녀가 누구냐?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옛뱀이라고 그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탄을 타고 있는 음녀, 그 음녀가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체를 사탄적 그 지배가 이루어지는 제국으로 그 성경은 말하면서 결국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마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로마는 완전히 처단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잡아서 무적경에다 쳐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세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뒤죽박죽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에 함몰당하지 말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악과 손잡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는 하나님의 샬롬이 오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아마 초기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악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현장에 기꺼이 걸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3: 현재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새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믿는다면 천국 언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 먼 훗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또 옵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언약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하나님의 언약 시리즈 종합편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꽉 붙들고 살게 되더라. 목사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좀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 영성 훈련에 대한 뭐 훈련과 이렇게 공부들을 해가면서 물론 그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 그랬어요. 영성 훈련 한다고 거룩해져 가겠냐? 그런 건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지. 이건 핵심이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훈련의 장으로 내 몸을 내 던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6: 그렇죠.
5: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천국 소망을 쇄신시켜서 나로 하여금

0: 이 어려운 지경을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안 드리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뭘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겠다고? 그건 죄악이에요. 밥도 안 먹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운동하지도 않고 근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원칙이 아닐까.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도 해봐라. 그러면 든든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시겠어요? 왜 절망하게 만드시겠어요? 해보라는 거죠. 묘수는 없어요. 왕도도 없고.
1: 정리를 딱 하시니까 뭐 제가 거기에 뭘 더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여기다 더한다면 이걸 하나 더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지정의 영역에서 지라고 하는 영역은 늘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계속 좀 여기에 이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길 원하고 전 특별히 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요소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보면은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걔가 참 사랑스러웠던 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걔는 저밖에 없어요. 막 세상에 야, 그 사랑받는 느낌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 그때 그 느끼는 느낌 때문에 또 아이가 참 좋아.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 경험해 보셨죠? 근데 아내한테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 정보적인 지식에서 머물렀을 때는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보적 지식에서 그거를 근간으로 하고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경험적 지식이 되는 그래서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배웠다면 알았다면은 이제 그것을 경험해보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장한다.
0: 질문이 이랬잖아요. 언약을 꽉 붙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언약을 놓게 만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잔을 들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옛 언약은 황소의 피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꽉 붙드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박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곧 뭐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거절했어요. 또 연락 오셔서 아니 식사 좀 하자는데 왜 연락을 안 줘요? 내가 또 거절했어요.
1: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2: 그런 적 너무
3: 신났나요?
2: 네. 네. 네. 너무했네 한 번했습니다.
0: 너무했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거절했다면 목사님과 저의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4: 안 되죠.
0: 안 되겠죠. 어렵죠. 성경에서 성령을 멸시치 말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요. 네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네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계속 거절해. 내가 계속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실 때 이 집안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0: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았죠. 언약을 꽉 붙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길 만한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도 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
1: 뭔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만 했는데 사실 성령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구나 싶습니다.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질 짧은 인생에서 누리는 복락이 결코 우리가 누리는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천국 하면은 뭔가 좀 희미하고 좀 푸한 거울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니까 하나님 언약 붙들고 인생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들이 좀 생기셨죠?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서목사님부터.
2: 기억하라는 명령. 날마다 기억하라는. 우리는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3: 네.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인생의 북두칠성이다.
1: 계속 바라봐야 돼.
3: 그렇죠. 네.
0: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결혼 반지다. 결혼식의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네. 가시적 물건이니까.
1: 네. 네. 자, 올포원 가족분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4: 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천국과 이 땅의 SNS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이 세상 끝에 SNS를 보면서 우와, 이것도 있어. 여기 가봐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얻기도 하는데요. 천국의 SNS가 제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면 지미처럼 예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네. SNS 이 땅의 샤인 앤 솔트가 되어야겠다.
5: 샤인 앤 솔트. 네.
6: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펜트하우스다. 펜트하우스 뭐 10층만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뭐 1층도 펜트하우스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곳은 1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그곳이 천국이다.
7: 펜트하우스. 네. 저는 영화 예고편이다.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한다.
8: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1: 네. 언약을 사모할수록 우리 신앙도 더욱 삶도 단단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끝 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9: 영원불변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며
6: 하나 되는 시간
10: 올포원.
6: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책에서 발견한 좋은 문장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면 그걸 때때로 떠올리고 곱씹으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좋은 구절은 성경에 이미 많이 쓰여 있죠.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떠올리면 평안해지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도 생각나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파도 소리 들으니까 아, 바닷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첫 곡이었어요. 좋은 씨앗의 영혼의 닷. 마음의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몇 개 더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있고 다들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하고요. 저와의 시간은 오늘까지기에 저 역시 평안한 노래 또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현님, 와 아이디가 무려 전지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님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폴라리스님이 지수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훈디도 지금쯤 아 휴가가 끝나가네 하면서 약간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폴라리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리가 노래해요. 부르심.

최민경님, 피아워십의 곡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으로 전했어요. 아, 나는 일어섭니다. 그 전에는 박수진, 아 맞다 였고요. 또 김수지의 미라클 전했네요. 우리 민경님은 저희 아들이 원하는 직장, 다음 주 월요일 1차 면접을 봅니다. 방사선사를 꿈꾸는 친구인데요. 떨지 않고 해온 대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떤다는 거는 굉장히 또 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다른 말이기도 하죠. 많이 잘 준비해서 연습처럼 잘 해낼 거라고 믿고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주주맘님, 지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하시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비가 많이 내렸던 한 주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비가 오다가 이제 서서히 그쳐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님은 오프닝 말씀들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오케이 민민하하님은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불고 화창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오늘도 힘들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아니 좀 전에는 해도 좀 나는 것 같더니요. 다시 이곳 목동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럴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요. 또 해가 날 수도 있고요. 구름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 봄보로봄님은 새로 산 샌들 신고 지하철 타고 출근 중입니다. 자꾸만 비춰보게 되네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마음에 듭니다 하시면서 아우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괜히 막 다들 내 신발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0401님은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출근길인데요. 일단 출근하면 방송은 단절이라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듣고요.

대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잊지 않고 주말에 피송도 가끔 들을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는 정말 행복하고 행운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거죠. 0401님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비가일님 벌써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너무나 빨리 휘리릭 지나가네요. 며칠 전부터 이 곡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드디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항해를 떠나봅니다요 하시면서 돌보심 청하셨거든요. 사랑 이야기의 찬양이죠. 돌보심. 1, 2, 3, 4.

김범수의 음성이었어요. 흥이 있죠. 김범수의 은혜로 전했습니다. 패스하자님, 출근길 회사 주위에 덥수룩한 풀들이 배임을 당하고 있네요. 그 가운데 풀향이 솔솔 올라오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아, 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는 작업 중이신 것 같아요. 장구경 사랑이님. 지수님, 오늘 병원 진료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요. 아무 이상 없게 기도해 주세요. 매일 12시에 해피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떨리죠. 병원에서 특히 뭐 조직 검사라도 하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인데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보통은 굉장히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무탈하더라고요. 장구경 사랑이님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2시에도 봬요. 빈센트님, 일주일이 금방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주 저랑 함께 하시고 아 훈디 휴가 갔구나 하고 나면 또 7월도 어느새 절반 정도 가까이 지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죠. 7756님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읽고 아침 식사 간단히 하면서 듣고 싶다고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조금 늦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꼭 듣고 학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경민 외 여럿이 함께 노래합니다. 은혜.

주미 부자 에스더님, 아, 이 찬양 들으면 감사가 하셨는데 두 곡의 찬양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조수아 감사 찬송, 또 손경민, 그리고 그 외 여러 지선, 뭐 이윤화 등등 함께 했죠. 은혜였습니다. 호야님이 지난주 예배 때요, 찬양 준비 불렀던 곡 제 베프가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은혜 나누라고 신청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읊조리듯 하던 찬양이 그때 참 좋았는데요. 자신의 고백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꼭 선곡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줄리아드 트리오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연주곡으로 띄우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훈디는 휴가 중입니다. 여름 휴가. 이맘쯤 되면은 아마 휴가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휴가 간 훈디를 대신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셨죠? 에스더님. 훈디 휴가 가셨나 보네. 아나운서님이실까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98.1 메가헤르츠 표준 FM, CBS 표준 FM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남매 아빠님, 여기 안성은 비가 새벽에는 내리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해가 비추려나 날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비는 여기 목동에도요.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데 막다가 또 해가 날 것 같다가 다시 조금 구름이 많아지고 그러네요. 엘리아님, 샬롬 월급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와, 이 7월 10일인 오늘에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매달 10일에 들어오는 건가요? 어쨌든 엘리아님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 좋겠네요. 춤추는 구름님은 유디님 목소리는 어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좀 나아지셨나요? 5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이 얘기 기억하시고 그래도 다 낫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주말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고맙습니다 구름님. 샬롬 CC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주말인데 주말 계획은 또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어지는 곡은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글사랑님,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 찬양 특송 때 청년들이 부른 청년의 뭐였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목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청합니다. 청년이 들어간 노래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요. 청년의 시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노래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 곡으로 띄웠습니다. 청년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우혜림, 남궁, 정윤 등등등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곡은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또 아침, 가난한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다샤님, 샬롬, 경주는 맑음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지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경주에 계시는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 그곳은 막다니 다행입니다. 찐파랑님은 한 주 동안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좋은 일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에버그린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지수님 해가 나오다가 다시 흐려지는 안양역 부근입니다. 오늘 근무하면 쉼이 기다리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죠. 아메파님은 햇빛송을 너무 좋아하는 1인입니다 하셨는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

주셔서 영광입니다. 해피송으로도 건너오세요. 행복만땅님은 1977년 7월 11일에 태어난 저. 내일은 제 50번째 생일입니다. 갑자기 나이 공개? 우리 행복만땅님. 생전에 엄마가 생일마다 해주신 잡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아, 오늘 1부에서 진영님이 고기 잡채 하신다는 얘기 들으셨네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진짜 새롭게 태어난 행복만땅이 되려 합니다. 그럼요. 오늘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은혜롭게, 감사하게 또 생일을 맞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노을가을님은 상훈이 아빠 생일인데요. 51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합니다 하셔서 지금 띄울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강상구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기도 김진아님. 어제 당향로 오프닝 멘트 때 떠오른 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 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당향로라고요. 당향로 시작한 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가까이 참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배상진님은 오늘은 지난 6월 말에 이어서 또 연차를 받아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은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등등등 여러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유효림의 목소리 들으셨죠? 그녀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또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강상구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사탕님이 저희 교회는 곧 초복이라 어르신들 초대 식사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와, 우리 어르신들 얼굴에 한방 웃음이 피실 것 같아요. 개별 화물님은 샬롬 오늘도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는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비소

음식이 전국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다 땅이 마르지 않아서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영란님은 오랜만에 문을 두드리신데요. 그동안 샤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 피해 없기를, 다들 건강하시기를. 요맘때는 무탈한 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조영은님, 한 주간 지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 해피송에서 뵙죠 하셨는데, 와, 영은님 고맙습니다. 영은님도 한주 동안 애쓰셨어요. 유니스님, 샬롬 지수님, 장마 시즌에 무더위와 습도 속에서도 산뜻함을 주는 샤시 너무 고생하셨고 좋았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러브가 노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맘님. 아이를 보내고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엄청 고팠는데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샬씨 가족들 하셨는데 아, 밥심이 최고죠. 아, 새 곡이었습니다. 송영훈 줄이 예수 사랑하심을, 윤성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러브의 축복합니다.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훈디가 다시 이 자리 지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밥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박현미와 박지영의 연주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띄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변치 않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523장 찬송 함께합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신주련의 찬양으로 돌아와 돌아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상지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 곽신형의 찬양 함께하고요. 김종찬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비님 샬롬 인사권 해주셨고요. 샤랄랄라님 처음 들어오셨나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센맘님 아멘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율마님 샬롬 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자님은 기도문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을 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들풀님께서도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 아멘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저도 오늘 마음을 다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딸기님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틀고 잠을 뒤척이다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아침 식사 차려주고 찬양 듣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하루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 맞아요. 덥고 습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깊은 잠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딸기님 오늘 잘 주무시고 거뜬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님과 두 남동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는 모습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기를 또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출퇴근 시간 등에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에 비 피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이 장마 기간을 잘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일락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신예숙님께서는 집에 리모델링 결정하시고 계약하셨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다시 입안이 헐고 아픕니다. 더 많이 탈나지 않게 하루속히 나을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송정미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스위스러우의 김영우가 부른 곡 시편 21편 주의 사랑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0: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곡 내 맘속에 노래 있으니 박신화 과여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푸른 동사님께서 우리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보내주시면서 선한 능력으로를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죠.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편곡했어요. 이예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지명현의 오 신실하신 주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앞부분에서 율법의 무용성을 말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율법에 제한된 유용성에 대해 말함으로써 낡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율법은 옳지 않은 현실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별하게 하여 옳은 것을 지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해서 스스로 절대적인 옳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옳지 않다는 사실만을 더 깊게 확인할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네,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율법의 유용성과 무용성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한 가능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율법을 아는 많은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그 옳음을 스스로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그렇게 남용됩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 모든 갈등의 시작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0: 주의 곁에 있을 때 임영숙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가슴마다 파도 친다 김구삼의 찬양이었고요. 대학 합창단이 부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먼저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롱별님,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근육 운동 시작했어요. 조금 힘들지만 안 쓰는 근육 운동 하니까 몸이 개운해서 꿀잠 잘 수 있어 감사하네요. 그쵸,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어제가 1년에 한 번 일을 잠시 멈추고 직무교육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휴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어제는 또 직무교육 있던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웅 씨님, 지난밤에도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얀 너울꽃님은 우리 집 베란다에 무화과 열매가 4년 만에 맺혔어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고마워서 명희님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잘 크고 있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작은 열매가 4년 만에 맺힌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열매 맺히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요, 포커싱을 잘 맞춰서. 조롱조롱 매달린 귤들 다 떨어져 슬펐는데 무화과가 기쁨을 주네요. 마당 있는 집 부럽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얀 귤꽃님이셨었네요. 이제는 하얀 너울꽃님.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서는 나의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름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외손자 손녀 또 친손자 손녀들 7명. 오늘도 학교 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기는 착한 손자 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59번 일본 교육 출장 갑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주말이라 아들과 기숙사에서 모처럼 집에 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래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주는 결혼 31년 차 동반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가족, 이 말이 참 좋네요. 주가 일하시네 브라이언 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0091번께서는 인천 영종도에서 보내주셨네요.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들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손경민의 은혜, 지선 이윤화, 한희강찬, 아이빅밴드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넓은 길은 예수님의 법칙과 길 바깥에 있는 삶이고, 좁은 길은 예수님과 세상의 통념을 뒤엎는 그분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이다.

리치 빌로다스의 좁은 길, 그 생명길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가

주께로 한 걸음씩 유혜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윤철환과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함께합니다. 강찬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0: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장마철 비 피해 소식도 들리고 해서 오늘 신청곡을 많이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박지현 구현화의 위로하여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0: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가장 안전한 집이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벽이 됩니다.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껍질이 되기도 하죠. 깨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조주영과 김인식이 함께한 세상에 갇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깨고 나와야 할 두려움이 있고 또 붙잡고 싶은 익숙함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넓은 하늘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알을 깨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날개를 펴는 시간이 분명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두려움에 갇히기보다 조금 더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김명식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클래식 콰이어 나로부터 시작되리 전해드렸습니다. 아, 김현정님 비롯해서 몇 분이 걱정을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여름 감기로 진료받고 출근했어요. 정님께서 써주셨는데 제 어제부터 증상이 좀 나타나더니 정말 정말 많이 아프긴 하네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조금 굉장히 조심한다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감기인 것 같아요. 목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신청곡을 많이 제목만 소개를 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미랄님께서

오랜만에 이 시간에 들어왔더니 은영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누가 별로 왔지 남겨주셔서 심희서 조찬미 보사노바 버전으로 누가 별로 왔지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피아 워십 버전도 어떤 곡을 이거 살짝 고민해 볼게요. 신형규님께서 박희정 목사님 음성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를 먼저 듣고 누가 별을 놓았지 이어가고 피아 워십 버전 두려워 말라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두려워 말라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은 이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아, 누가 별을 놓았지 조찬미 씨 음성으로 오늘은 보사노바 버전 조금 경쾌하게 전해드렸고요. 박희정 한수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전해드렸어요. 아, 벌써 3주기가 다가오는군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Who am I? 아, 조이포유 문지기에 3주기가 다가온다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많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또 많이 찾습니다. 아, 이런 그리운 마음 보내주셨어요. 아, 같은 섬김을 먼저 해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지치지 않고 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큰 사랑과 또 변함없는 기도, 응원 항상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Who Am I를 실라 월시 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뭐 어제도 그랬지만 날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 많은 근심도 염려도 있었지만 이 비가 우리에게 치유의 비가 되어서 내리기를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 준비했어요. 해외 CCM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해외 CCM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재미있게 들어보는 공부방이 또 마련이 됩니다. 아, CCM 캠프에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오늘 CCM 잉글리시가 2부에 마련이 되니까 잠시 뒤에 또 2부 시간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W. 스미스의 힐링 레인, 앞서 실러 월시의 Who Am I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기독교 샘물 호스피스 찬양 사역하러 가신다는 하늘바라기님, 설렘 반 기대 반, 내일 부르는 찬양 중 사랑한다 말하시네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역시 너무 귀한 일을 하시네요. 샘물 호스피스 찬양 사역 잘 다녀오세요. 오늘은 워십 메이커스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립니다.

워시메이커스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렸고요. 문희님께서 우리 막내 고3 유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고3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요. 유나 생일을 같이 축하하면서 1부 끝곡은 강소 배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 워십의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 특히 오늘 주인공인 윤하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응원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0: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우리가 미디에이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닮으려 노력해야 하고 우주 통치자로 세워졌으니 미디에이터 신분과 지혜에 맞게 자부심과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패역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창조세계를 온전케 하시려는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늘과 땅의 중보자인 미디에이터 인물로 세우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속죄양으로 삼으시고 또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곧 사라질 짧은 우리네 인생,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주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 성령 안에서 미디에이터에 합당한 인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디에이터는 어떤 인물인가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생각과 주장과 체질과 삶의 방식이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사람도 있고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장도 있고 말단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면 불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시끄러운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인물은 서로 다른 걸 분리하지 않고 다르지만 상호 소통하며 합력해서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나아가 중재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역동적인 일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에이터의 모델은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더 미디에이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어 미디에이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에이터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결론은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말씀드릴 자세를 익히고 훈련하면 조금씩 닮아갑니다. 먼저 성정이나 성품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미디에이터는 어떤 상황에도 성내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려 노력합니다. 자기를 공격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 욕심이나 이기심, 한 뼘의 자랑이나 교만도 내면에 자리 잡지 않도록 멀리하면서 겸손해지려 노력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냥 묵묵히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미디에이터 리더십은 다양성을 합력할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받아 모두 속에 자기를 통한 모두의 명제를 추구해서 자기와 모두가 사는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디에이터 임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분열 상황입니다. 세계 세 번째라는데 여야 간, 지역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갈등 지수가 10%만 낮아져도 1인당 GDP가 1.8에서 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7에서 21%가 증가한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미디에이터 지도자가 있다면 이 모든 분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미디에이터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통전 생명관을 알고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였습니다.

0: 웃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동방현주, 세상을 사는 지혜와 트루바가 부르는 날 구원하소서 전해드리고, 금요일에 영어쌤, 1000번째 정성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CCM 잉글리시 진행하겠습니다.

0: 금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웃음이 참 많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CCM English 오늘도 정성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제가 나왔습니다.
0: 웃음 치료 강의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할까봐요, 정말. 나이 들어서 뭘 할까 요새 고민 중이거든요.
0: 아니, 왜냐면은 누군가의 웃음을 네. 듣고 네. 따라 웃게 되면 굉장히 그 중독이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중독적인 웃음 소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1: 와우.
0: 네.
1: 와우. 감사합니다.
0: 여름에는 무더우니까 네. 네. 많이 웃기라도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목사님 네. 오늘도 네. 큰 웃음 소리로 시작을 네. 해 주셨는데 CCM 잉글리시가 네. 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아우 영어 평소에도 참 싫은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또 CCM에서 또 영어까지 근데 지난번에 네. 정말 우리가 뭐 Shout to the Lord도 네. 아주 가사는 간단하게 쭉쭉쭉 읽어주시면서 예. 이런 내용이다 예. 우리가 예.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짧고 굵게.
0: 아, 맞습니다. 예. 자 예. 오늘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아 오늘 하하하 하고 나왔으니까 How great is our God.
0: 이렇게 아무 연관성은 없죠. 하하 네. 웃으시고 오늘 곡은
1: How great. Yeah, how great is our God. 아, 네. 크리스탑 님.
0: 네. 네. 이 곡도 역시

0: 역시 우리에게 네. 좀 친숙한 곡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예배 인도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접했던 곡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라는 그 정말 경험을 통했던 정말 놀랐던 그런 곡입니다.
0: 네. 네. 가사를 그러면 또 한 줄 한 줄 살펴주시죠.
1: 네, 가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온 거죠. The splendor of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위엄을 입으신 왕의 영광, 온 땅이 기뻐하라, 온 땅아 기뻐하라.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빛으로 옷을 입고 그가 오셨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분 음성 듣고 떨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떱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Sing and always we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봅시다. 모두 보게 되리라. 얼마나 위대하신, 아주 아주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게 1절까지고요. 2절 가사도 또 있어요. Age to age he stands. 이게 오늘 제가 짚을 표현 중에 하나고요.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영원토록 계시는 분, 시간도 그분의 손에 있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The Godhead three in all. 예, 삼위일체. Father, Spirit, Son. 하나님.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사자이자 어린 양. How great is our God? 예, 후렴부는 똑같고요.
0: 네.
1: 일단 브릿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Name above all names.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내 모든 이름 위에 이름. Worthy of our praise.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걸 해석하고 싶고요.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내 마음이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0: 네. 정말 이렇게 쭉 들어봐도 네. 아 이거는 한편의 시구나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고 그런 표현들도 많이
1: 맞습니다.
0: 있는 것 같아요.
1: 네. 대서사시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고 약간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탁 얹혀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감탄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0: 네.
1: 말은 되게 우와 너 되게 이쁘다 그냥 이렇게 하고 똑같은 어순으로 하는데 영어는 감탄사가 되면 이제 어순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How나 what 같은 걸 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쓴 다음에 동사하고 주어를 바꾸거나 그대로 가거나 하는 경우인데 여기 제목에서도 how great 예 놀라우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라고 하는 이 감탄사의 부분 오늘 제가 짚어 드리고요. 또 한 군데가 더 있으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age to age 예 이게 세대
0: 네.
1: 또 나이와 나이, 그러니까 뭐 세대와 세대, 예.
0: 네.
1: 모모 투 모모,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영원토록 계속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0: 예전에 네. 그 G2G 앨범을 저희가 소개를 네네. 해드리면서 제네레이션 네. 투 제네레이션,
1: 예. 그것도 맞죠.
0: 한동안 굉장히 그 단어가 유행했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제네레이션이라는
1: 예스.
0: 단어가
1: 예.
0: 마찬가지로
1: 예.
0: 에이지 투 에이지,
1: 이렇게 세세토록,
0: 네, 네.
1: 그렇게
0: 영원토록,
1: 말하면
0: 영원히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1: 맞습니다.
0: 아, 뭐 how great, how라고
1: 예.
0: 혹은 what,
1: yeah.
0: wonderful
1: world,
0: what
1: a wonderful world.
0: 항상
1: yeah.
0: 주님을 찬양할 때는
1: 네네.
0: 이런 감탄사가 그렇게
1: 그쵸.
0: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특히나 항상 how great이라는 네. 말을 꼭 쓰죠.
0: 그렇죠.
1: How great thou art 하는
0: 네, 그렇죠.
1: 예, 우리 가장 유명한 찬송가에
0: 그렇죠.
1: 예, 예. 나오듯이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크리스탐린의 곡
1: 네.
0: How great,
1: great is our God.
0: Is our God 오늘 CCM 잉글리시에서 함께 나눠본 곡이었고요.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기대해 주세요.

CCM 잉글리시로 크리스탑 린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이어들으신 곡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세인트 필립스 보이스 콰이어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를 이어봤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말 누릴 수 있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노래하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의 홍의사 이 찬양도 어쩌면 같은 맥락의 찬양일 수도 있는데 신민수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오늘 함께합니다. 쉼표님께서는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8,000보 넘게 걸으신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지척 해드리겠습니다. 캠프 식구들 모두 굿나잇 하고 인사도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의 은혜를 찬양하며 목소리 상점의 곡으로 하루의 은혜 함께할게요.

홍이삭이 부른 하나님의 세계에 이어서 하루의 은혜, 목소리 상점 전해드렸고요. 기도 제목 주품 쌤님께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12살 서연이를 위해서 단백뇨가 여러 번 나와서 검사하신다고 이곳에도 아프신 분들 훨씬 많은 걸 알지만 기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주님께서 서연이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나눕니다. 그리고 보혜사님도 작은 오빠 박권준 오빠의 눈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할게요. 주나목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나목의 찬양으로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해드렸어요. 2712님도 역시 몸이 아프신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입니다. 자, 끝곡으로 테리 버틀러의 십자가 메들리 준비했어요. At the cross,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쭉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위험한 생의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큰 비가 오는 이맘때도 수백 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어떻게 저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한 그루의 나무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고 있는 뿌리는 나무에서 제일 긴 가지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깊고 넓게 나무를 떠받치며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무너진 자리를 붙들고 애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버틸 수 있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그렇고 친구의 사랑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비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 그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합니다. 첫 곡으로 홍순관 나무 들려드렸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코스모스님 어서 오세요. 제니 할머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박종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신청하셨거든요. 하늘성이가 부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성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김영식이 부른 주마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블리포스님 샬롬 반갑습니다. 현아인 마음님도 오셨고요. 이비님 이 방을 더 애정해 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감사로 기쁜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7361번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는 청취율 조사에 포함이 안 되나요? 표준 FM에서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워낙 잘 해주시리라 믿고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청취율 조사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하죠. 신경 써주세요. 비가 예, 오고 나서인지 습기가 좀 많습니다. 습한 느낌이라 이게 더운 거는 참아도 습한 거는 못 참는다. 우리 또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마음만은 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리는 찬양으로 마음 청소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러브 앨범에서 함께 들을까요? 궁금하시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7361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이경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3632번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하셨어요. 당양노가 당신을 향한 노래가 재방송도 있거든요. 자정에 주이푸이와 표준 FM에서 동시에 방송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본방이 최고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 앨범에서 들려드리겠고요. 피스토스님 샬롬 반갑습니다. 프리지아님은 성경필사하면서 듣고 계신데 은혜의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There is a sunshine in my soul 토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제가 뒤에 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There is sunshine in my soul까지가 제목이거든요. 근데 뒤에 토다가 뭘까? 토다가 뭘까? 저희 컴퓨터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에스프레소님도 그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투데이에서 Y가 빠진 거였어요. 계속 쳐다봤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요나 테일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아 우리가 부르는 비가 내리네 듣고 싶어요 하셔서 우리가 또 누군가 했는데 줄이죠, 줄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방송하고 공감한 시간들이 있어서 딱 하면 이제 알아듣습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없어서 집에서 함께합니다. 좀 여유 있게 함께 하시겠네요. 줄이 비가 내리네.

3665번님, 어제 성경필사 봉사 첫날이었군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단체 관람도 많고요. 또 쉼 없이 오시는 분들께서 감동도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서 계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위드갓 말씀 앞에서 함께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바람처럼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왠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먼저 들으신 곡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그저 상상할 뿐이지 I can only imagine. 아, 이 곡은 성윤주님이 신청하셨어요. 금요일은 재택근무하시는군요. 당양로 들을 수 있어 진짜 좋습니다. 예, 만나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라나타 선삼선레이님의 신청곡 말보다 꽃 공인현 박청이 함께 한 곡도 이어서 들었어요. 하경승준 님이 오늘 재택근무, 금요일에 재택근무. 아, 맞아. 이분 출장 갔다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재택근무 하시나 보다. 기뻐진 삶을 줄게 신청하신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고요. 파리 가제트님, 나이가 들면 모여 살아야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도 옆에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러니까요. 아, 그거 뭐지? 그거. 그러면 아유. 다 옆에서 같이 헤매도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알지. 그래,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찐파랑님께서 오늘 반차 내고 친정엄마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곧 퇴근인데 나이가 들어도 엄마 만나러 친정 가는 건 좋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세요.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같이 들을까요? 이은화 너에게로 가는 길 마커스 워십 깊어진 삶을 줄게.

말씀 읽기 묵상 중인데 사도행전을 읽으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구절에 꽂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복음 전파에 능력이 생기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만들어 가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커피향기님과 함께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 들었고요. 하경승주님과 함께 기뻐진 삶을 주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간만에 늦은 출근에 반가운 정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늘사랑님 오셨네요. 들려주시는 찬양곡들도 삶의 무게에 담비가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희민 이승마음님께서 친정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면 나지막한 음으로 따라 부르시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오늘 조한민이 부르고요. 차이님께서 어르신 따라 부르시게 찬송가 부탁드려요 하셔서 이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려드립니다.

조한민이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상희아빠 51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 나무 아래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노을가을님의 남편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축복 속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0702번님께서 다음 주 14일 사랑스러운 조카 이은이 또 권도화 공주님들 생일인데요. 이번 주말에 생일파티합니다. 은희는 교회에서 반주하는 조카죠. 늘 건강하라고 큰이모부가 애정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모부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건강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예쁜 삶이길 바라고요. 이은희, 권도화 공주님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한웅재 목사가 부릅니다. 그 나무 아래로. 넌 내려

주방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분당에서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신앙 강좌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같이 들었어요. 가브리엘님,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철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 찾아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계곡마다 물이 많습니다. 안전한 곳잘 찾아서 즐거운 여름. 네. 답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애쓰셨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커피향기님, 자정에 저 다시 당향도 듣거든요. 밤엔 딸과 같이 듣는데, 사연이 나오면 엄마야, 이거? 하면서 웃습니다. 딸과 함께 밤에 들으면서 웃음꽃 피우니까 좋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오손도손. 이어지는 곡, 이 곡은 짧은 곡인데 오늘 여러분과 한 주도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이런 마음으로 띄워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부 너의 발걸음.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겨자나무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마하나임님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져서 내일 검사 결과까지 좋으면 재발된 암 수술 진행하기로 하셨다고요. 검사 결과가 좋아서 수술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아픈 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있게 건강이 회복되길 또 수술 정말 잘 되길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되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멜리사님께서 바람이 가끔씩 불어오는 계양천 의자에 앉아 찬양을 들으니까 엄청 행복한 거 있죠. 나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 저도 상상하며 이 곡 신청하신 곡 들으면서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의 형질이라는 곡이고요. 주말 주일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이 찬송가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필립 블리스가 부흥사 목사인 다니엘 휘틀 가정에 머물 때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블리스 목사가 부흥집회 인도를 마치고 돌아와 다음날 집회 준비를 하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에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부르는 노랫말이 들려왔죠. 그 노랫말은 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블리스 목사는 나는 정말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만을 노래했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후에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찬송가 가락이 경쾌하고 발랄해서 유치부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도 이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는 곧 잠잠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아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0: 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0: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그냥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분주한 일상에 치여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것만으로도 넉넉하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셨다.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다 감사드리세 찬송가 66장 함께합니다.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최현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65편 8절 말씀입니다.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

창조주께서는 강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도 넉넉하게 베푸셨습니다.

아따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모태탑 장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박경신과 신동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지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광명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신님, 하나님 아버지,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폭염도 같이 오는 가운데 피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지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자연재해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봄님은 처음 글 주셨나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들풀님, 새벽에 이런 은혜라니요. 눈물로 일어난 시간들이 주님 만날 설렘으로 바뀌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과 말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남편과 주변과 이웃에도 흐르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저녁에 내가 매일 기쁘게 조이포유로 재방송 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루 일과 마무리하며 듣기에 참 좋은 방송이네요. 찬양으로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루를 열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님께서 이번 비로 피해 입은 지역들 속히 회복되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김형미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강상구의 당신은 소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유동근님 신청곡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고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온음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1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사탄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것은 파송받았던 72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이 무력하게 무너진 사건을 보고한 직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섬김의 길이었다면 사탄의 길은 지배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무너진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지배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지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영악한 세상의 지배 원리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배 원리에는 무지하지만 하늘의 뜻에는 박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작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진실 가운데 담긴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찮은 것들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박인수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귀하신 예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이고요. 올리비아 민의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하늘바라기님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익숙한데 내가 매일 기쁘게는 처음 글을 올리셨네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아롱별님께서는 다음 주 15일 수요일이네요. 절기 중에 초복입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성도분들께 토종닭 푹 삶아 백숙을 준비합니다. 올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여름 잘 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 복에는 백숙이죠. 섬기는 손길 참 귀합니다. 물들다님께서는 출근하는 남편 성령님 함께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은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주 휴가 잘 마치고 어제부터 일상 시작했습니다. 푹 잘 잔 것 같은데 입안이 헐고 입병 나고 감기 몸살 온 것처럼 그러네요. 아무래도 어디 일상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고 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일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얼른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란초님께서는 이번 주 오전 근무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이번 주말과 14일 제 사랑스러운 조카 이은의 권도하 공주님들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생일이 몰려있네요. 은희는 교회에서 혹시 반주하는 분이 못 오시면 반주도 하는 조카입니다. 두 조카 위해서 선물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을 함께 축하드리고요. 어떤 곡을 보내드릴까 고민했어요. 선물이라는 제목에 여러 곡,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곡들도 같은 제목으로 여러 곡이 있어서요. 이 곡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주님들 생일이니까. 박하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고정민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조수아의 찬양,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 나처럼 잠이 많은데 잠을 못 잔 사람. 매일 걷던 거리를 다시 걷고 싶은 사람. 바다에 도착하면 모든 길이 숨어버리지만 어떤 길은 거기서 시작돼. 이 바다 저편에서도 누군가는 바다를 보고 있을 거야.

김계미의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을 찾아 떠난 바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로스웨이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얼룩을 지워가며 성경 필사를 한 지 20여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 속 오묘한 진리를 다 깨닫진 못하지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나무엔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보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두 팔을 크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샬러라고 부르죠. 비행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손짓 하나로 길을 안내하는 비행기 유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가장 믿고 바라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을 만날 때 이런 확실한 손짓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요. 네, 이번 한 주도 때론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토요일 새하루를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말에도 근무하거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살아보니 그리 녹록지 않은 인생길,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란초님께서 신청하신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범사의 감사님은 운동 나오셨네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아침 운동 남편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기가 많이 습하죠. 근데 습하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운동하고 산책하기 괜찮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매미소리 들리더라고요. 비가 올 땐 빗소리로 또 비가 안 올 때는 매미소리로 이 여름이란 계절은 소리로 가득한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요.

비가 온 후 대지가 말끔하게 청소된 아침 풍경이 마치 주님의 낙원 같습니다. 아, 찬양이 있으니까 더욱 즐거운 아침, 서울 위례 산책길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루치아노님이시네요. 아이들의 합창으로 찬송 메들리 To God Be The Glory, 그 큰일을 행하신으로 시작해서 많이 비 내게 있으면, 그리고 다 찬양하여라가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444 쓰시는 분, 어제 습한 날씨에 빌라 청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이고, 눈 뜨는 대로 동네 목욕탕 가는 길입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린 내게 주는 선물. 그쵸. 아유, 청소하면서 흘리는 땀과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흘리는 땀은 다르긴 하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한 주간 쌓인 육체 피로와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를 말끔히 푸는 거. 너무 좋죠. 뒷자리 5667번으로 오신 분은 미국에 계신데 문자 번호로 참여하신 거 보니까 여행 가신 건가요? 미국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덥고 차는 꽉 밀려서 고단합니다 하셨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청하셨네요.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뭐 LA, 라스베가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느낄 때는 다른 세상 가 계신 것 같아요. 부럽기만 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자. 아라리님. 와, 어제 낮에 청취율 전화 받아서 미나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청취율 전화 받으셨다는 분이 보이면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일부러 여러분께 아무 말씀을 안 드려요. 또 여러분의 묵상에 방해될까 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용한 아침인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뭐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말해주세요. 이러면 좀 듣기에 피곤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 첫째. 그리고 또 제가 제 입으로 마치 내가 반장 나가는데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다는 거 두 번째. 예, 멘트가 길어졌습니다. 풀꽃님의 신청곡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미국으로 띄우는 태산을 넘어 양해 한 가지 구하죠. 오늘 묵상 시간은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 문자 주신 5667님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스베가스 가는 길 사진도 방금 보내주셨는데요. 다행이에요. 길이 이제 좀 뚫린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동행인분들과 안전하게 이동하시기를. 애냐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의 애냐 노래 들을 때마다 늘 경건함과 고요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고 김영호님 말할 수 없는 무언가 평화의 느낌 아닐까요? 달려라 현이님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딸 둘, 아들 둘, 우리 네 남매들 믿음으로 한국인의 능력을 발휘하길 기도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휴대전화 뒷자리 2833. 이른 아침 늘 은혜로운 음악으로 새벽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 신청해요. 나이지리아 찬양으로 알고 있어요. 힘들 때나 도전이 필요할 때 들으면 힘이 납니다. 네, 이 곡은 제가 내일 주일은 녹음을 하고 하루 쉬거든요. 내일 1부 엔딩곡으로 웨이메이커 넣어놨으니까 2833님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아침 6시 이른 시각에 시작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한 6시 30분 넘어야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송출되는 일부 남은 시간 동안 늘 사연 소개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서 마음 같아서는 뒤에 프로그램들에게 좀 30분만 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렵죠. 그쵸? 네, 지금 뒤에 듣고 계신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윤주 아나운서 어렵겠죠?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2부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와라 원더풀 월드 1부 끝곡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1부의 마지막 음악이 나오네요 하신 파란하늘님. 네,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이제 2부 잘 건너오셨죠? 오늘은 해외에 계신 분들의 사연 혹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관련된 사연이 많습니다. 고다르크님은 저도 미국에 있습니다. 조지아요. 퇴근 후 싱글 모임 왔습니다. 카타리나 월드님, 여기는 나고야입니다. 쾌청한 아침의 시작이에요 하셨고요. 굿모닝 친구님은 큰아들, 식구들, 사돈댁 다 같이 LA 로스앤젤레스 살아요. 두 손주, 며느리 다 보고 싶어요. 익숙한 찬송가들 영어로 들으니까 더 고급져 보이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 대박 어메이징입니다 하셨어요. 굿모닝 친구님.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동그리님, 그리고 오늘 생신이세요. 행복만땅님 신청곡이었습니다.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슈퍼땅콩님께서, 아, 이분은 처음 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셨는데, 와,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주를 보고 우리 CBS의 청취율로 따지면 이제 국내 탑 몇 위에 드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CBS에 다수가 있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청취율로 보면 많이 낮아서 하지만 청취율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CBS 라디오의 신의 한 수다. 또 CBS 라디오를 한 척의 큰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기울지 않게 또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중심추, 믿음의 무게추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뒷자리 8863, 8시 출근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잘 듣고 있어요. 주말인데도 우리 8863님 나가시는군요. 양파님, 주말에는 새벽 예배 안 가는 대신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프리즘의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노래만 계속 나오니까 저 어디 갔나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다운 계절님, 남편 베트남 호치민 주재원 시절

에이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장수 웰빙님, 어제 저녁에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찬양 들으면서 공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하루가 결정됩니다. 그쵸? 취미 부자 에스더님. 남양주 파련리에서 6시부터 잘 듣고 계시다는 5142님. 텃밭 작업 하셨나 봐요. 지금까지 풀 뽑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왔더니 오히려 개운하네요. 이런 날은 식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Bringing in the sheep's 새벽부터 우리

휴대전화 뒷자리 6529, 여기는 문경 20리. 호박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외국 친구들이 새벽 일찍 오토바이 타고 도착합니다. 윌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신나서 같이 뛰어다닙니다. 예, 윌리가 강아지죠. 동행나그네님, 오늘은 습관적 자동알람으로 5시에 기상해서 일독후 출근하며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특근이 반갑지가 않네요. 배고픈 시절엔 하루라도 더 하려 했는데 참 마음은 간사한 녀석입니다 하셨어요. 왜요?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죠. 그리고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신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마음 표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7월 11일 토요일 오늘 1부와 2부 중간 묵상 시간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약간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약 3, 4분 끊을 수 없이 이어지는 그 묵상 시간을 멋있게 잘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싱싱하지 않은 목소리로 묵상 시간 갖는 것보다 오늘은 주말 선물처럼 여러분께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들려드리자였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게리 발렌시아노의 찬양 Better Than I, 나보다 내 길 더 잘하시니 찬양 남기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 흔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로서 이걸 많이 꼽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거.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내 시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항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할 텐데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고 말씀 없이 결정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범키 주님 말씀하시면 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경계해야 할 일이고 또 말씀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항시적으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샵

8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내사랑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갑니다.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듣고요. 히즈가든 난 여호와로 그리고 천성 가는 길님 청하신 정훈이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추억님 신청곡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에 이어서 이상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까지 5곡 배송합니다.

이상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방금 들었고요. 앞서 추억님 신청곡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천성 가는 길님 청하셨던 곡 정훈희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희지가든 난 여호와로. 그리고 앞서 내사랑님 청하셨던 곡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올리브님 청하신 곡이에요.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곡 어노인팅 온맘 다해. 귀여운 철부지님 청하신 곡 김도현의 샬롬 이어듣고요.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접속곡.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습니다.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방금 들었고요. 앞서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귀여운 철부지님 신청곡 김도현의 샬롬 그리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청하셨던 어노인팅 온맘 다해 올리브님 신청곡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까지 쭉 끊지 않고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이에요. 제이어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함께 듣고 2부에서 뵙죠.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0: 강선은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